0: 있는 꿈이면 싹 벌어 해지시장 권찰을 넘어 문고리 캐요
1: I have to have
0: 꽝꽝요 진원연세 말이래요 느낌 전잘 삐
2: Abaye chidicha bantu bange komyo kulubo gola simba kuno tusunsule manye na komye zikuteba na Uganda ne zibatambuliza kubunkenke bampita DJ Jetbi
3: Bazobola kukuwa something sexy
2: Nyimba zino nsunsula mukuminga zonna cream Echimba kino cha Spice Diana aline vinka Bachita nzigula remix chiri muna